이번 연금공단 때 가스파 슬린더 지방을 타는 나도 했죠. 허요 봐봐. 고란사 가시 꾸엔부세 꾸엔젤키 램펠라 꾸엔젤키래. 이라카 와운가 샨세 봐봐. 와 까타가 시티문 쿠나나 우나 구가리 문디 치고. 오디는 좀 뭔가. 이제 자 세트만 41분.